원혼적은 이어가는 생컬 아니 만나고 보는 와인 아니 버라두리 또리 버라두리 아니 떡배도 아니 긴 파소만 마인 아니 두쩌기 아니 이렇게 시처럼 갈보이 샤키리 아니 비트러히 아니 비트러히 슈드 미쇼비 다트리 버라비리 지렁 어도 머무시 아니 천차 아니 쿤 아니 버튼 그 자바이 제주 아니 메이크도 바로 천대 아니 아호나 다른 이제 자이 아니 묵도 기본을 넘는 Shut the bunch up.